게 miscarriages greedia 이니까 간 비토레 윌리비 section 312 IPC 비토레 라키아세 존음 나티기나 다가 바짝에 모라이디아 이두 간비 section 316 IPC Indian Penal Code 비토레 니키라키아세 prostitution 님이데 마이키게 비카이디아 이두 간 비 이두 identified 그리기나 Indian Penal Code Section 373 비토르데 라키아세 듀바 올라 샤티 그리조아 니저 마기게 라키기나 이두비 Section 494라 495 Indian Penal Code 비토르데 identified 그리기나 라키아세 아로 mental 아로 physical torture 그리야 이두 간비 Section 498A Indian Penal Code 브라 identified 그리기나 이두비 라키아세 아로 molestation 이두두 section 354 Indian Penal Code 비토레 라키아세 아로 sexual harassment 이두비 section 509 Indian Penal Code 비토레 아이기나 이두간비 identified 고리 라키아세 이니까 Indian Penal Code 기심 section 비토레 이디아쿠이 아야 소업도 사이디기나 identified 고리기나 라키기나 이두데 간운 바나이 라키아 이삽데 마이키 준 칸게 victim 호이기나 아세 달 칸게 justice 디블리 라가 이삽데 이두 구이 아야 Indian Penal Code 비토레 sections 알락알락 이두 소업 오버데 사이디블리 라가 리키기나 이두 identified 고리 라키아세 고노바 X 칸비 이두 special provisions 칸 바나이기나 라키디기나 아세 아로 아마 마이키 만화르 칸게 이두 special provisions 바라 아고 바차이기나 라키디블레 바리아 이두 special provisions 칸도 비 사이루일레 indecent representation of women protection act 1986 prenatal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1994 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1971 maternity benefit act 1925 protection of women from domestic violence act 2005 이니가 구이 아야 칸도 constitution TV 아고 special laws 마이키 칸 가르네 이두 special act 게 바나이기나 마이키 칸 게 바차보 가르네 아로 마이키 칸 나가 interest 게 바차이기나 라키디블리 나가 이삽데 이두 알락 구리기나 special laws 두비 이두 바나이 라키디기나 하세 marital rights 샤티슈다 마이키 칸 가르네 rights 칸 학 바나이 라키디야 이두 아자두비 아마칸 브라 사이루일레 Special Marriages Act 1954 아로 Judicial Separation Section 23 Divorce 도힐레 Section 27 Indian Christian Marriages Act 1872 아로 Indian Divorce Act 1869 이니가 구이 아야 이두 기심 액 비토레 샤티슈다 마이키칸 가르네 이두 학 액다 디보 파리블리라가 이두 아자간두비 바나이 라키기나 하세 Special Initiatives 간비 여디 아이기나 아마칸 바사일레 January 모이나 살 1992데 서가브라 Statutory Body 액다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구이기나 이두 셋업 구리 라키기나 아세 이두 보디바라 마이키칸 나가 Constitutional 아로 Legal Rights Protect 구리 라키보 아로 수리타가 Legislations 칸두비 아고 Review 구리 자이기나 누툰 꾸누바 아고 Legislate 구리불리 라키시에 구이레 마이키칸 가르네 아고 누툰 브라비 바나불리 바리 이니까 이두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이두도 살 1992 January 무이나데 이두비 액다 셋업 구리기나 라키기나 하세 Local Self-Government에 호일리비 아마 마이키 칸 가르네 Reservation 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Act 1992 살데 Bust 구라 호모에 야데 Parliament 바라 1/3 seats 도 마이키 칸 가르네 Sub Elected Office Local Bodies 데 아로 Rural Areas 아로 Urban Areas 두다 디비 이두 Reserved 구리기나 1/3 seats 도 라키디기나 하세 Article 243D 데 panchayats de direct election loigina amar schedule caste schedule tribe pitor de ahigina amar maiki manohar khan bi itu 1/3 seats reservation to loigina panchayat de pohibule pare ase article 243 t de ago municipal de bi
আহিকা আমার

FM 드래곤 밴드 뉴스 뮤직 앤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A home, a house, a mansion, a cottage, big or small. Let's count them all.